0: 你估好似你老爷时时去钱庄攞钱嗰啲提款咩？
1: 阿妈唔系嗰啲提款咩？
0: 梗系唔系啦，提款就系上款写我个名，下款写佢自己个名啊。去啦。
1: 哦，写名咪写名咯，又提乜个嘢款啫？啊，我而家去啊。阿相公啊。
2: 吓。
1: 唔该你请开嚟呀。
2: 啊，好好好。呢位大姐，你家小姐见到把扇欢唔欢喜啊？
1: 哎呀，欢喜到极啦！不过佢话好就好啦，可惜咧你就仲未曾
2: 咩咧
1: 提款、啊。
2: 哎呀，我一时忘记，咁问你小姐贵姓芳名啊？
1: 哦，我家原来叫做刘德鹏，